0: 민경아, 민경아 어디서 와? 어서 나와! 아이고 내 노래! 야들한 건 합시오 와다리 놓아!
1: 왜?
0: 어, 오메라! 아르비디로! 아이 그다 그다! 아이 그다!

0: 나 괜시크제시카
1: 나는 환상만한 가자의 한계가 분명하여 서로 통하지 않았는데 여하고 화스카 너무 거분 말이다 우리 중국에 이런 말이다 니조수이 오조수 매우 있고 또 빠른 파파 한세 찾아봐서 보소해라
2: 我自己能应付，那你准备的家伙准备好了吗？
3: 你放心，照你吩咐，一样不差。